0: 아이야.
1: 게 걸다 버시다고.
2: 순대?
0: 아, 맞나.
2: 이미 사람처럼 이름을 왔으나 기분 잘.
0: 아켄?
2: 아켄?
0: 사리 켄에?
2: 누마키 와루. 누마키 와루.
0: 순아. 그래서 내가 땀이 메를 받았나?
2: 아킨 사리 누마키 와루.
0: 됐어요. 내게 아니 그때 필름하게 땀이 메를리에서 필름하게.
2: 어 필름하게 사리.
3: 사리키는 음악이 바로 When you're around baby I'm like 제 바로 아킨 사리키는 음악이 바로